0: 구속이 너도 안 나노.
1: 구속이
0: 되었어.
1: 와이 와이 와이 와이
0: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
2: Passa le charité.
0: Et bien des amants du feu.
2: Passa le charité.